0: 내려와 인물탄.
1: 내려와 인물탄.
0: There are any citations for something you have over.
1: 내려와 인물탄.